0: 第一个没切过东西的阿峰吃阿婆，你写个对话的阿峰上网的CKLB radio，我给他读给他个读，啊那听好的哈的，他画个做的那样提子不回来，第一次给他，哎呦，那那我给他读给说还行呢我。
1: 他对我，他一俺的父亲的，我这大年子给你去那个地方的，这个都给你那个家，他好机灵很，
0: 哎，
1: 啊，他也给你，是家庭工厂的给你的，给你的，我现在给接着的，我忘了的，他那个，我去西安是五块钱一点的，你这样子，你给你的去那个地方的。这个是男女给你的阿爹啊的，你当年几还带他阿去的，还是我去你我是感情我的，你这样子话，这个爹是我给死的，你当年给你现在我哪里付？他一现在还可过，还好弟弟带回个信，给你我这得老菩萨啊的，还可好吃大烟中。就你爱上谁家闺女那样子，而且但是个，弄得我在高头没给出呢，一种，而我这阵搞不给，可是咋垃圾掉的？你再过细节去，我再去给哪再过了？你还你哭三个月天他呢？你给这骗个这利息的，给这个这利息的中，我说的你这是义务给。因为这个阿子拉去的，过去就是那些的，过去了你新加坡的。
0: 好听的，那个我从一大爷，给你还准备身体里得亏啊！一大，好听的，给你一个阿子嘞，听从给你一个阿子嘞，开出去拉风，多哈说哈阿给你一大，给他。阿个子嘞，好的，一啥？年轻人，我三个多嘞，和你来往，啥子呢？也给提嘞，和你来往。
1: 啥的？哎，去，可接你了你？啥给我你也去了你？那种想法呢的，或者那种就你二十岁，咋个？哎，给你我给带个弟弟，你这样子，你带个媳妇的。我说的你可以，我可以是那个留个证件的，我可以是给你在家呢。我想在那查呢，我就打给你。
0: 啊，您那您的哎，给利用个个的啊，那听的啊，啊，行，我也这个，我您的那些那个个个多呢，我。
1: 我年纪了，你这么还行？
0: 嗨。
1: 你打个信息，现在搞我给你给提了，你倒也提不我，还你还顶的。你给你现在，你到十八家你了，你到十八家你俩子还会顶着上呢？你打发给我给你，我给带给你。你到现在菜鸟的，想放你的。我这打算就是学习再快个，功课要去的，给你这里接的，你这样的，哎呦，俺谢谢大爷，我这答应爹给给子，就你个去也好，那下子给给子，可谢谢俺娘的，你答应给你这家是俺爹写那车祸那天我咋个熬的，俺爹听那车祸那天我咋个熬的，你答应俺娘我现在。他是那些家庭问的，你这些写个咋读的？你这样写，写不得下去。
0: 嗯，那伊和他给你他好些给地的个钱，啥地哎呀提的啥地啊那地来拉风，哈你和哎伊的村的给我拉去哪一道你那我。
1: 所以，你给你的亏还是家庭问过，这里给你你儿子拿回来的，我现在的钱多少？给你一样的， 다시 틈새 웃겠다냐 그때야 그때야 아니 그 아시게 자 그다음에 뭔거 챙기지 이제 한 이제 이렇게 하고 푸드시야지
0: 아, 다니군, 허세 퀘디, 니시세 가두가 하수 사크베네, 네오니, 에다니군 하네오 아자.
1: 가이다 게게리 홀리라 혼데라 이데 체카고 게게데 체카고가 길레스니 호 이데 게다 가즈 게리게게 티아니 피시다 고 티아스니 부게자즈데 이아니 아시나 찬조 네지 오시 비츠 비데시시 호텐다 듀에세게 가크데 카네지 우카야세 치리니지안데 디데 기회지 기자 기회지 대회지 하니시 눈대는데 나 이와시다 니케게리게 달라 대안데 그 시시다 그 니가 군테스니호 이니케게리게 달라 시오케아 군테시아한데 이타니 나오 이와시 호안에도 미지에시 구투비리세시
0: 디워 오아사이 시나워
1: 라고 안 드라이다 보면 아니 호 아시나 살아게 지르라 아시나 살아게 지르고 어떠지 그 콜라라니야 그게 대하고 다 그대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리시다 리시 왔다 그때 기 아미야 지하지 하지 다 그거지네
0: 아
1: 그거지네 하고 기자세 아시아는 게 키아다는데 아시미지게 당하다는데 이 담이 같이 웃으신 다 길리니 아드다 됐다 디아 됐다 디아네 아니 나오히 그건 아니 훌륭하지
0: 마시 고해고나두
1: 마시
0: 가미 치어 것은 히다 아폰스 애플 니 해간두 아디오데